0: 전 엑스플로러 타고 오래 갔어요.
1: 누구구나.
0: 이랬던 뒤 우리 로만 파이프 입었어. 안에 파이프 후원에 파이프 라 글라스 안에 파이프.